0: 아세요? 그건 확실해요. 집 주변에서 언제가 가장 좋은 시기냐고 말하곤 하죠. 우리는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무언가를 고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일까요? 바로 눈앞에 있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이제야 느낄 수 있어서 다행이죠. 예전에는 교회에서 연필처럼 서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분이 저를 만질 수 있을 정도로 연결되어 있어요. 아버지,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그들의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직적 관계가 개선되면 수평적 관계도 개선될 것임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정의 육신의 삶이 줄어들고 영적인 삶이 자라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잔인하게 매를 맞을 필요가 없도록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셔서 잔인하게 매를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더 많은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당신의 외아들,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모두를 사셨습니다. 거룩한 면전에서 저는 거의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계 최고의 목사예요. 알다시피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저는 말을 못하지만 그분은 당신을 도울 수 있어요. 그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분이 당신을 만들었으니까요. 그는 당신과 대화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여러분을 만드신 분, 즉 여러분을 형성하고 부모님을 주시고 형제 자매를 주시고 아내와 자녀를 주신 분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분은 여러분이 가진 것을 주셨고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방법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분은 방법을 알고 계세요. 방법을 알려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은 미친 부모를 뒀을지도 몰라요. 저도 가끔 미친 부모를 둔 적이 있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설사 그랬더라도 잘 해낼 수 있어요.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하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기억해야 할 것과 잊어야 할 것을 알려주면 아버지가 사물을 보는 올바른 관점을 갖게 될 거예요.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아버지를 존경하며 오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이번 MFC 월드와이드 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죄를 씻어주셨고 그분이 진정으로 부활하신 구세주이시며 생명의 주님이심을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웹사이트 www.mfcministries.net에 로그인하세요. 여기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조 페로시치 사도 및 리나 페로시치 목사와 함께하는 MFC 미니스트리 예배를 시청하고 이전 라디오 방송과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을 바로 쓰다 TV 프로그램의 현재 에피소드와 지난 에피소드를 볼 수 있는 링크도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기도, 제목, 광과 조, 원, 제이스, 조 사도와 목사님을 위한 기타 질문이나 의견을 미디어 이메일 fcministry.net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이 방송국에서 조 페로시치 사도, 페로리나 페로시치 목사, MFC 월드와이드

0: Thank you for listening to Truth Talks by New Destiny Christian Center. We pray that this message blessed you in your walk with God. If you would like more information about our ministry or listen to other messages like this one, you can visit our website at www.newdestinychristiancenter.com.
1: Proclaiming God's glory to the nations. We're Hope Radio, T8WH Palau.
2: 하나님을 믿는 법이 궁금하신가요? 아브라함이 그 방법을 보여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시 데이비슨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라디오 프로그램은 현재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캘리포니아주 베이커스필드에 이르는 미국 내 26개 지역의 50개 방송국에서 방송되고 있으며 단파 라디오를 통해 아시아 전역과 그 너머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시리즈인 기독교 소개에 함께해 주세요. 우리는 거듭남의 가장 기초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으로 얻어주신 모든 권세와 축복, 교제 안에서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보여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용기가 있으신가요? 그럼 기도로 시작해 봅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단순히 주님에 대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길로 걷는 법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모든 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리디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도 열어주셔서 그녀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주님께로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러분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특히 신약성경을 소리내어 읽으시기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결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따르면 믿음은 듣는 데서 나옵니다.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듣는 데서 나며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장을 보시면 바로 앞구절에서 복음을 듣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여기서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거기서 능력이 나옵니다. 그 능력은 우리 주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그리고 부활을 통해 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 바로 복음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일들이야말로 그 모든 약속을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칠 때쯤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죽음과 매장, 부활, 그리고 그분의 보혈을 통해 대가를 치르신 그 약속들을 얻기 위해 우리도 아브라함이 했던 방식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아,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고 여러분을 위해 역사하는 곳에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제게 보여주셨을 때 저는 믿음을 갖지 못할까 봐 하는 온갖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믿음이라는 단어조차 싫어했죠. 그러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얻기 위한 10단계가 있을 수도 있고 3단계가 있을 수도 있으며 단 한 단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방식이 바로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느냐?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여기서 의라는 단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지위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란 바로 그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지위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올 자격을 주셨습니다. 의. 그 의미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바른 지위를 갖는 것뿐입니다. 믿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충실하며 그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이제 4절로 넘어가 봅시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빚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고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아브라함은 이를 위해 일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일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에게 무언가를 약속해 주시기를 바라며 일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일을 위해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싸움이 하나님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싸움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믿음의 싸움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는 두 명의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적은 명백합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죠.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이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캐리그라 사이들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이들을 사화상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도록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심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탄은 죽이고 훔치고 멸망시키려고 왔다는 성경 구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오셨습니다. 사탄에 대해 알아야 할 점은 그가 이미 권세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그의 거짓말을 믿을 때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오직 거짓말뿐입니다. 너는 이걸 받을 자격이 없어.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상황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자, 16절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이는 은혜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었습니다. 제가 믿음이라고 말했는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의지하다는 뜻입니다. 굳게 붙들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때 그것은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은혜. 여러분이 구한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분명히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대가를 치르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결점을 눈감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믿었으며, 그로 인해 모든 사람이 볼수 있도록 약속이 확실해졌습니다. 이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 중한 분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왜일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조상으로 삼았다.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고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존재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땅이 형체도 없고 텅 비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무에서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무에서 해와 달,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녁 식사를 마련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처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소망을 가지고 믿었으므로 예언된 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후손들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하나도 없었을 때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자녀를 가질 희망도 없어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사라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였고 자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는 불임 상태였습니다. 사라도 불임이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러하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게 자녀가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내 자손이 이러하리라. 내가 내게 아들을 주리라. 아들을 가질 가능성이 전혀 없었을 때 그들은 불임이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무엇이었을까? 다음 구절인 19절에 나와 있다. 이 구절은 매우 강력한 구절이다. 이 구절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믿음이 약하지 않다.

0: 아니하였으니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이 약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이 약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자신의 육신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믿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믿음 안에 있었을까요? 그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죽은 자신의 육신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눈에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갖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는 너무 나이가 많았고 사라는 불임이었으니까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육신을 고려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굳게 의지하며 그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하겠다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자손이 이러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육신이 어떤 모습인지보다 그 말씀을 훨씬 더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사라가 너무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조차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십니까? 그 차이는 그가 자신이 본 것, 느낀 것, 그리고 처한 상황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로 결심했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들은 말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쇼람은 그렇게 했습니다. 어리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내 육신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계속해서 그가 100살 정도 되었고 사라의 자궁이 이미 죽은 상태였기에 우리 눈에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신뢰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자손이 이러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절에서 그는 불신으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굳건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이 그러셨으니 비록 그럴 것처럼 보이지 않았을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태어날 때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의 영이 임하시며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믿음을 주십니다. 자, 2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히 확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라는 다소 주저하기도 했고, 아브라함은 잠시 사라의 말을 귀담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약속된 것,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다고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스스로는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는지 아십니까? 그는 이삭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였습니다. 사라는 90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육신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려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가 유일하게 고려한 것은 내가 100세라는 사실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고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을 얻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져 사라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사라는 90세의 나이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제게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은 1990년이나 91년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아브라함에 대해 읽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다른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았으며 결국 이삭을 얻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공영에 처해 있었습니다. 집에는 두 아이와 남편이 있었는데 먹고 살고 공과금을 낼 만큼의 수입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텍사스의 한 대형 식료품점에서 간판 제작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고용해 준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랭에서 간판 제작자로 일하면서 유일한 문제는 시간당 임금을 받았지만 간판이 없으면 일할 수 없었다는 점이었어요. 급여를 받으려면 만들어야 할 간판이 있어야 했죠. 그래서 일주일 중 여러 달에 출근해서 매장의 11개의 부서를 하나하나 돌며 어떤 간판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간판을 만들어서 건네준 다음 집에 돌아갔습니다. 뭐 돈이 좀 필요했거든요. 출근길에 차를 운전하며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믿을 거야.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신 덕분에 내가 부유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거야.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죠. 있잖아. 오늘은 이 말씀을 믿을 거야. 내가 무엇을 보든 상관없습니다. 무엇을 듣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가게로 들어가면서 제 자신과 저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아주 조용히 속삭이듯 걸어 들어갔습니다. 제 작업 공간으로 이어지는 계단까지 가는 길이 꽤 멀었기 때문에 가게 안을 지나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부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가난의 대가를 치르셨고 저를 풍요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제가 풍요로워졌기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가 부유해지도록 가난해지셨습니다. 라고 돌아오는 내내 조용히 혼잣말을 하며 걸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고 제 작업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부서를 돌아다닐 수 있도록 모든 목록을 적어둔 클립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분명 수많은 표지판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제게 번영을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몇 시간 동안 바쁘게 일해야겠구나 싶었습니다. 클립보드를 집어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 식료품점의 첫 번째 코너는 정육 코너였습니다. 계단 바로 아래에 있었죠. 저는 밝고 명랑한 표정으로 정육 코너로 걸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나요? 오늘 제가 만들어드릴 간판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필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네, 간판은 필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뒤를 돌아서 다음 코너로 걸어가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내가 무슨 말을 듣든 상관없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상관없어. 예수님은 나를 풍요롭게 하시려고 죽으셨어. 예수님은 제가 부자가 될 수 있도록 가난한 채로 죽으셨습니다. 방금 들은 말은 전혀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다음 코너인 약품 코너로 갔습니다. 그곳은 가게에서 먹지 않는 모든 물건이 있는 곳입니다. 세제나 청소용품, 그리고 기저귀 같은 것들, 그 밖에 온갖 물건들이 있죠. 그게 바로 약품 코너인데 꽤 큰 코너입니다. 보통은 간판이 잔뜩 걸려 있죠. 저는 약품 코너 매니저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오늘 어떤 간판이 필요하세요? 제가 말했죠. 캐시, 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매니저가 정말요? 라고 묻자 저는 캐시, 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는 건 신경 쓰지 않겠다. 그가 표지판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오직 예수님, 제가 부자가 되게 하시려고 죽으셨구나 라는 생각만 하기로 했죠. 그래서 다음 10개 코너를 더 돌아다녔어요. 한 코너에서는 3 곱하기 5 크기의 작은 표지판 3개가 필요했는데 만드는데 30초 정도면 충분했죠. 클립보드에 미리 적어두기도 했고요. 그 모든 코너를 다 돌아다녔지만 그 3개의 작은 표지판을 제외하고는 단 한 장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첨가물 코너였습니다. 저는 그곳 매니저를 알고 있었는데 그는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자신의 간판을 절대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아주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들어갈 때마다 그는 캐시, 내 간판은 절대 만들지 마. 난 내 간판은 직접 만들 거야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니 가버려. 그래서 저는 겉으로는 태연하게 굴었습니다. 그에게 다가가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오늘 간판 작업 좀 도와드릴까요? 똑같은 대답이 돌아왔죠. 캐시, 간판은 내가 직접 다 해. 네가 내 간판을 만드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 알잖아. 고마워. 그래서 모든 코너를 돌고 위층으로 올라가려던 참이었어요. 작은 간판 3개만 들고 있었죠. 그게 전부였어요.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제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했어요. 내가 무엇을 보든 상관없어. 방금 엄청난 질책을 받았으니 들은 말도 상관없어. 눈에 보이는 것도 상관없어. 예수님, 주님은 죽으시고 가난해지셨으며 제가 부유해지도록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게 제가 붙잡을 유일한 것입니다. 그게 제가 전적으로 의지할 유일한 것입니다. 주님은 저를 부유하게 하시고 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제가 고려할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층으로 올라가 클립보드를 내려놓고 3 곱하기 5 크기의 작은 종이 3장을 꺼낸 뒤 첫 번째 마커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건 큰 마커를 쓸 필요가 없었죠. 표지판을 만들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인터콤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캐시, 전화 좀 받아줄래? 그래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매니저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브루스였어요. 우린 그를 나폴롱이라고 불렀죠. 저보다 키는 작았지만 그 가게를 잘 운영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말했어요. 캐시, 채소 코너로 내려와줘. 네, 물론이죠. 아시다시피 그와 함께 보내는 시간 한 분 한 분마다 급여를 받는 셈이니 하루 종일 그와 함께 있어야 했죠. 제 생각은 그랬어요. 그래서 아래층으로 내려가 채소 코너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는 채소 코너 매니저 옆에 서 있었죠. 첨가물 담당 매니저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정말 화가 난 상태였죠. 저는 클립보드를 들고 있었는데 항상 그걸 가지고 다니며 잠가두곤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브루스, 잘 지내세요? 그런데 브루스는 제게 대답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는 몸을 돌려 말했죠. 캐시, 북쪽 벽을 따라 붙어있는 그 간판들 다 보이니? 네. 첨가물 코너의 북쪽 벽은 거의 온통 간판으로 뒤덮여 있었거든요. 저 간판들 다 보이죠? 네, 사장님. 이 곱하기 3 크기의 큰 간판들이었어요. 그가 말했어요. 그 간판들을 전부 교체해 주세요. 건조대 주변에 있는 것들과 뭐라고 부르죠? 도크에 있는 것들까지 다요. 8 곱하기 13 크기의 간판들이었어요. 농산물 코너라 다양한 농산물이 있어서 간판도 정말 많았죠. 그분이 저 간판들 다 보이니? 라고 물으셨고 저는 네, 사장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그것들을 전부 네가 다시 만들어야 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통들이 있는 쪽, 알다시피 콩 같은 것들을 담는 데 쓰이는 3 곱하기 5 크기의 간판들이 있는 곳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분이 저기 있는 것들 다 보이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네, 사장님이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그가 저기 있는 간판들도 전부 네가 다시 만들어야 해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이제부터 이 농산물 코너의 모든 간판은 네가 직접 만들게 될 거야 라고 덧붙였죠. 알겠어? 라고 묻자 저는 네, 사장님이라고 대답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셨나요? 제가 결심을 한 거예요. 비록 제가 전혀 번영할 것 같지 않아 보였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저를 번영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했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곁에 머물렀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표지판들을 고치는데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매장에 들어갈 때마다 몇 시간씩 걸렸죠. 가게의 내 모든 표지판에 대한 책임이 제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묻히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이미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때로는 일이 순식간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지만 멈추지 마십시오. 저는 사람들이 암에서 치유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질병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월급날만 기다리며 근근히 살아가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축복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단지 그것을 믿는 것뿐입니다. 아멘. 아멘.
1: Kathy 很想收到你的消息，给她发邮件，邮箱是 Kathy，就是 KATHY@KathyDavidson.org。你也可以访问她的网站，重复收听这些信息或免费下载 KathyDavidson.org。寄信给她，地址是的科萨斯州加兰，是有征信箱4600爸爸。再次重申。 是的，科萨斯州加兰是有征信箱4600爸爸。下次见，上帝保佑。
2: Music on HopeRadio.net at 300 hours UTC.